0: 내가 고객 많이 되게 야
1: My bad thought
0: 내 그랬네 말이다 우리 알루 내가 빌려 바라는 사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